0: With an open heart, we want to get to know you better. Please give a warm welcome to our guest. This is Open Heart. When we're walking down this street, sometimes there is this fancy window display that just catches our eye. Today, we have somebody that steals our attention on the streets. Please welcome installation artist and show window designer Kim Yuna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하는 김유나입니다.
0: Wow, welcome to the studio.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did hear that it is your first time on radio, so I want to ask, how do you feel right now? 저희 들어오기 전에 잠깐 여쭤봤는데 라디오는 오늘이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1: 네, 처음이에요.
0: 어떠세요, 네. 기분이?
1: 라디오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릴
0: 정말요?
1: 때부터 라디오 정말 즐겨 들었고 네. 현재에도 운전하거나 일할 때 다른 음악 듣는 것보다 라디오 네. 듣는 걸 좋아해서 약간 막연히 언젠가 한번 출연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네. 영광입니다.
0: 와, 감사합니다. She says it is her first time on radio, but she just enjoys radio a lot. Even in the car when she's driving, she's somebody that prefers to listen to radio over music. So she always thought to herself, you know, I do want to go on radio someday. But today is the day, so she is very excited. We are very excited as well. But first things first, is it possible for you to explain to us what is your job or what do you do? We did mention you're an installation artist, but is this the correct term? 그럼 일단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조금 직업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일단 설치 미술을 하는 전업 작가는 아니어서 설치 네. 미술가라는 직업을 제가 대표해서 설명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근데 뭐 저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용이 있든 없든 혹은 공간 전체나 공간을 채우는 모든 오브제나 가구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설치하는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소개해 주실 때 이제 미술하는
1: 네,
0: 이렇게
1: 맞아요.
0: Okay, so she says that she doesn't go around saying herself that she's an installation artist because there is other things that she does as well and it's not like she only majors or focuses and concentrates on that one thing. But she says that no matter what it is, even if it's for work or not, even if it's something that costs money or not, she says she's somebody that makes objects and just fills in a space and designs a space. And I feel like by the end of the interview, we will get a more correct glimpse of what she does. And I feel like we'll be understanding her world a little bit more. But when exactly did you start this job? 그럼 언제부터 이쪽 일은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1: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미술 전공을 했고 졸업을 하고 약간 대학원을 가야 하나 어떤 일을 해야 하나 방황하던 차에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네. 재밌는 일을 그냥 꾸려보자 뭐 이것저것 벌려보다 보니 전시 기회도 얻고 그게 또 연결이 돼서 네. 에땡메스에서 연락이 오고 네. 그러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0: Interesting. Okay, so she was a arts major and she said that she was considering getting her master's or not and she was just thinking and around that time she met some friends that she started working with and they got really good opportunities to do a lot of exhibitions and most importantly the project that we'll be talking about she was the team was in charge of designing the show window or window display for the H brand that is very very popular. We will talk about it a little bit more later, but we want to know what kind of projects you've been working on recently. 그러면 예시로 최근에는 어떤 작업들을 좀 하셨나요?
1: 최근에는 인천공항에 한국전통문화센터라는 곳에서 전시를 하는데 네. 그 전시에 필요한 꾸밈 직기라든지 거기도 네. 윈도우가 있어서 윈도우 네. 디자인을 하고 제작하고 설치까지 마친 일이 있고요. 그 인천공항에 터미널 2에 네. 코리안 컬처 트레디셔널 뭐 네네. 이런 매장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0: 저희 해외 청취자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좋은
1: 네,
0: 기회네요.
1: 꼭 한번 들러봐 주시면.
0: Okay. So she says that one of the works she recently worked on is actually at the Terminal 2 in Incheon Airport in Korea. And there is like a Korean traditional center that you can visit. They also have a window display as well. So that is something that she worked on. And you did mention you met some friends and you started working. So you are a team and you guys call yourselves 길종상가. So what does this mean? 말씀하신 친구분들과 팀을 만든 네. 게 길종상가라는 팀인데 어떤 팀인가요? 그리고 어떤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나요?
1: 사실은 박길종 씨라는 실제 네. 이름이 길종인 사람이 아, 있어요. 네. 이제 그 친구와 저와 이제 함께 하고 있는 팀인데 박길종 씨가 2010년 정도 즈음에 네. 가상의 상가를 만들었어요. 네. 예전에는 상가라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다양한 상점들이 입점해 있는. 그래서 그거를 가상에 있는 상가라는 설정을 하고 제가 거기에 저는 만물상이라는 이름으로 입점을 한 상가 주민이었다가 네. 이제 함께하게 된 경우예요.
0: Oh, okay. So one of the members of the team, his name is actually 길종. And 상가 in Korea refers to a building that has a lot of shops and stores and boutiques. And so in 2010, they made this kind of imaginary 상가 or like in a kind of building. And they were kind of thinking it like they were having their own business in this building and kind of she thought that she was having her own business in it. So that's kind of the universe that they use. So it's like a building universe and he's the owner and then there are people that come and go and use this building and that's how they came up with the team name. You guys have been working for 16 years together. How does this work? 16년째 함께하고 계세요.
1: 네, 맞아요.
0: 비결이 어떻게 되나요?
1: 뭐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네. 저희가 그래도 꽤 나름대로 분업화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냥 그래서 그 각자의 맡은 바를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네. 하고 그걸 정말 서로에게 믿고 맡기는 게 가장 큰 비결인 것 같고요. 사실 길종 씨와 저 말고도 네 명의 친구들이 함께 작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네. 저희는 성실한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네 명 모두 너무 성실하고 좋은 사람들이어서 여기 이 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Wow, interesting. She says that they're really good at categorizing what they're going to do amongst the team. And she says that she thinks that diligence is really important. There's also four other members in the team other than herself and Kil-jung. And she says that all of them are really diligent. And most importantly, they have trust within each other. So they just believe in what they're going to do. And that's probably why they've lasted for such a long time. Other than installations and other than designing, you also create things like interior objects and furniture. Is this usually made to order, like commission, or is there a place where we can check it out and or maybe like shop it?
2: 설치 작업뿐만 아니라 제작도 하세요. 가구나 뭐 오브제 이런 것들은 뭐 의뢰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뭐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인가요?
1: 주로 의뢰를 받아서 제작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어디 상시적으로 판매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2: 그러면 저희가 뭐 원하는 가구나 뭐 오브제 같은 게 있으면 연락을 해서 약간 상담이나 뭐 이런 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딱 그분을 위한
1: 네,
2: 그런
1: 맞아요.
2: 걸 만들어주시는
1: 네,
2: 거죠?
1: 맞아요.
0: Oh, okay, guys. If you want something like an object or an interior object and a furniture, but it's not quite out there in the world, she says that she does things made to order by commission. So you contact their team and you guys talk about what kind of vibe you want, what kind of object or furniture you want, and they make it so that you would like it, so that you can use it. Something that's not out there. So it's not like you can go to a store and check out her things, but you guys could contact their team and you can make something that's made just for you in this world. I feel like you did mention that you are an arts major, so it kind of came naturally, but when did the whole artsy thing happen? Did you always know you were artistic?
2: 그럼 아까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을 다니시고 이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활동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네. 미술 자체는 그럼 어떻게 접하게 되신 건가요? 처음 시작한 게 언제였나요?
1: 저는 정말 너무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네. 그냥 이렇게 부모님께서 그냥 좀 재능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었나 봐요. 네. 그래서 미술학원 다니고 하다가 그냥 한국의 그 전형적인 입시를 쭉 거쳐서 대학까지 간 경우라서 그냥 거의 인생의 모든 것이 미술이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그렇게 오래 하면 네. 질릴 수도 있잖아요.
1: 네, 뭐 그렇죠.
0: 질리셨던 적도 있었나요?
1: 사실 질렸다기보다는 그냥 세상이 미술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답답했던 적도 있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잘하는 일이고 너무 좋아하는 일인 거여서 사실 뭐 네, 그냥 평생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하고 있습니다.
0: 받아들이셨네요, 네. 운명을. 미술과의 운명을. Okay, she says it's been so long. Ever since she can remember, she was just in the arts field. When she was very young, like a toddler, her parents thought she had talent. And since then, she just took the elite course of going to an arts major, going to university, doing the whole, you know, college exams based on arts. And she came all the way here and I said, that's a really long time. Do you ever feel like you get tired of it? And she said, you know, it kind of felt like sometimes art was the only thing in my world, but she just admitted the fact and accepted the fact that for her, art is her world. So she is just living along with art. I feel like we got a really good introduction of who our guest is today. So let's go take a short song break and I will be back. This is 가난한 사람들 by 김일두.

0: I know you guys are dying to see what kind of works our guest did. So we are going to show you guys some pictures. 저희가 지금 계속 말을 많이 해서 너무 궁금하거든요. 작가님 어떤 작업들 하셨는지. 그래서 아까 일단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쇼윈도 작업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네. 저희가 너무 궁금해서요. 한번 저희 태블릿으로 네네 저희 틀어주시면 Okay, so we will share on the screen. So here is on the screen, you can see her works for the luxury H brand display window. Wow,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컨셉이었나요?
1: 이때는 네. 그 저희가 민화가 네. 이제 실제로 이제 3D로 나오고 네. 그 거기에 등장한 에땡 브랜드라고 컨셉을 잡고요.
0: 네.
1: 그 한지와 동양화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꾸며본 윈도우였어요.
0: Okay, so it's something related to traditional Koreanism, like Korean folktales, and they used kind of like hanji, which is a traditional Korean type of paper, so that is kind of like the supplies that they were using. So you can really see the texture. 뭔가 질감이 약간 그 건조한 그 한지 질감이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은데.
2: 정말요?
0: 저런 거는 조명 같은 것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 거죠?
1: 네, 일단 실제로 매장에 조명이 잘 구비가 되어 있긴 한데
0: 네.
1: 뭐 그거를 이용을 잘 하기도 해야 되는 거기는 네. 하죠.
0: Okay, so lighting is also important as well, and they already have really good lighting in the store, so they try to use it. And how often do you kind of work on these projects? 그럼 이 프로젝트는 얼마나 자주 하시는 건가요? 이 쇼윈도 작업은?
1: 브랜드 자체에서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네 번 돌아가고요. 네. 저희 팀에서는 여름과 겨울 맡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0: 그래도 한 계절 끝나면 또 금방 돌아오고
1: 맞아요.
0: 금방 왜냐면 네. 작업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0: 어느 정도 걸리시나요?
1: 시안 이제 아이디어 회의부터 네. 시안 작업, 제작을 위한 준비, 설치까지 총 다 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0: 그냥 1년 내내 네. 하시는 거네요. Okay, so the brand usually has 4 seasons, so that's when they change this window display, and she says that she works on 2 of the seasons. But because they have to do brainstorming process, they have to actually work on their craft, they have to actually install it. So usually it takes up to 6 months for them, which means that if they work on 2 seasons, that's basically the whole year. So basically she is busy during the whole year. For you then,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you are working on these window display projects? 그러면 작가님은 쇼윈도 디자인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어느 부분인가요?
1: H사 같은 경우에는 네. 컨셉이 그냥 1년에 프랑스 본사에서 1년에 컨셉을 정해주셔요. 이제 그럼 그걸로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행사 네. 같은 걸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1년이 돌아가는데요. 저희 그 컨셉을 그냥 이렇게 그냥 실물로 그리고 어떠한 다른 스토리를 넣어서 녹여내는 게 가장 네.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0: 그럼 올해는 어떤 컨셉인가요?
1: 올해는 약간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해보는 그런 의미를 네. 담은 컨셉이어가지고 사실 그런 식으로 약간 모호해요. 어떠한 네. 뭐 자연 막 이런 그쵸, 게 아니어서 그쵸.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가 그 제일 어렵고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네.
0: 뭔가 좀 주제가 광범위할수록 네. 자유롭지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1: 맞아요. 너무 명확히 잘 짚으셨어요.
0: Okay, she says that usually the thing that she focuses on most is of course, the concept that the headquarters from Paris or France gives to them. And it's not like they have one specific concept they want. It's not like we want red or it's not like we want nature. It's kind of like, for instance, this year, they kind of focus on challenging and going forward, moving forward, which is a kind of broad category. So it's not really easy for them to do something specific. And so she was mentioning if the concept or what they want is broad, you might think that it is a lot of freedom, which is true, but it is harder because it means that they have to just try and get that spot, that sweet spot, and get it right for them. And speaking of working for big brands, I feel like it's really important for you to be artistic, to kind of put in your artistry in your works, but also you got to think about commercialness, the viability of commercialness. So how do you balance these two?
2: 당연히 이제 예술이니까 좀 나의 아트를, 나의 예술성을 좀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대중성이나 상업성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밸런스를 하시려고 하나요?
1: 사실상 한 일에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네. 그거는 사실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저는 그 의뢰하시는 분이나 의뢰해주시는 브랜드의 요구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것은 돈을 버는 일이고 돈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 저희를 찾아주시는 이유도 명확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찾아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잘 파악하고 저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좋은 결과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사실상 어떠한 한 의뢰가 있는 프로젝트를 할 때는 예술성과 상업성의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예술성은 그냥 개인 작업에서 또 충분히 풀면 되니까 네. 어쨌든 의뢰받은 일은 확실하게 그냥 요구사항을 들어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0: 개인 작업도 그럼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1: 개인 작업 많이 해야 하는데
0: 모든 예술가들이 그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작업하고 네. 계신가요? 하죠, 해야죠.
1: 네.
0: Okay, she says that what's important for her or her number one rule is to think about her clients because of course this is art. But most importantly, it is work. So it's important for her to think about what the client wants and what the client needs. And she is aware that there is a reason why her clients come to her or her team. So for her, she says she tries to put her artistry into her personal works and she focuses on what needs to be done for her work. And I asked her, then do you work on a lot of your personal projects? And just like any other artist out there, she replied with, I should be doing it. Then what was the project that you were most satisfied with and the project that you think was it was just like hardship for you, but I'm sure you finished it off well, but still it was just like so hard. Two memorable projects I want to ask you.
2: 그럼 지금까지 하셨던 작업 중에 두 가지 좀 궁금한데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업과 이건 진짜 너무 힘들었다 하는 작업 궁금해요.
1: 사실 힘들었던 거는 매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일은 원래 힘들다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제작 방식,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새로운 미션을 해결하는 느낌이어서 근데 어렵지만 굉장히 재밌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조차도 대답도 그냥 늘 저 최근에 했던 작업이 제일 기억에 남고 가장 마음에 드는데 얼마 전에 네. 사실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제주도에 양가형제라는 네.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거기 네. 공간을 저희가 디자인하고 실제로 가구도 만들어서 넣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10주년이 되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연락 오시고 했는데 저희도 그때 10년 전에는 일을 같이 시작한 이제 초년생들이었는데 네. 함께 자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많이 남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0년 전에 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Okay, she says that she thinks there's a saying she really likes. Work is hard. So everything she works on is not going to be easy, but that is why it kind of means more to her because she's overcoming all of these hardships when she's working. So everything seems a little not easy for her, but it's memorable. And some projects that she likes, she says recently the projects that she's done the most recent always kind of have a special place in her heart. But there was one project that she worked on recently in Jeju-do, Jeju Island. There is actually a hamburger shop and they worked together 10 years ago when they were just getting started. But this year it was their 10th anniversary as well. So it kind of meant a lot to her how they were all improving at once and they've known each other and they worked again and they were all kind of like stable in their industries and field now. So it's something that was memorable for her. This is a question that is not on our script, but something I just suddenly wanted to ask you.
2: 이거는 원고에 없는데 제가 작가님과 대화하면서 너무 재밌어서 네. 갑자기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저희 이제 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좀 충분한 시간인데 이제 저를 보시고 그리고 저희 하트어택 분위기도 조금 보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저희 하트어택 쇼윈도우를 꾸며주신다면 네. 어떤 분위기로 혹시 디자인을 해주실 것 같으신가요?
1: 너무 어려운 질문.
2: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1: 네, 실제로 이렇게 섭외 오고 찾아보고 네. 실제로 뵀는데 실물이 네. 훨씬 더 아름다우시고 귀여우세요. 그래서 조금 더 그거에 맞게 꾸며야 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 실물로. 네. Oh, okay. I asked her if she were to make a display window for hearted

0: Welcome back, guys. This is Open Heart. We are joined by artist Kimina in the studio. And when we have artists in the studio, a must-ask question. Cliche or not, it doesn't matter. We have to ask, where do you get your inspiration? 저희 예술가분들이 인터뷰에 찾아와 주시면 클리셰든 아니든 꼭 저희가 여쭤봐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영감을 어디서 받으시나요?
1: 저는 일단 자연 좋아해서 네. 어떤 자연을 보고 영감을 얻기도 한데 그게 뭐 굉장히 멀리 정말 이런 데 떠나야 하는 자연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변화하는 것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시에서 보여지는 정말 들여다보면 재밌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뭐 네.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데에서 오는 조형미라든지 의자들이 막 쌓여진 게 그냥 되게 재밌어 보이거나 예뻐 보이거나 네. 그런 거를 보면서 기록하면서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0: 그럼 기록을 말씀하셨는데 네. 뭐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건가요?
1: 네, 사진도 많이 찍고 그냥 생각나는 글이나 뭐 어떤 든 마음 같은 거나 네. 이런 거 계속 그냥 끊임없이 저는 좀 메모하고 기록하는 게 습관이라가지고
0: 그럼 실제로 나중에 그 사진들이나 메모를 다시 돌아가서 찾고 거기서 도움을 받고 하시는 거죠?
1: 네, 맞아요.
0: Wow, okay, interesting because she mentioned recording, the importance of recording. But firstly, she mentioned that she really gets inspired by

0: Let's see what our listeners are saying. 저희 청취자분들 댓글도 조금 볼게요. There is Mika saying, I'm also curious about your personal works. 미카님이 개인 작업도 너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작가님 소식이나 뭐 작업 소식 같은 게 궁금하면 뭐 어떻게 뭐 SNS로 보면 될까요?
1: 네, 저는 인스타그램밖에 하지 않아서
0: 네.
1: 그걸로 그냥 정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인스타그램 아이디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1: DAITTA.
0: DAITTA is her Instagram handle, and that is the only form of social media that she is doing. So she says that if you follow her there, you'll get to know about the works that she works on and the projects that she starts. There's also Ricky saying, side note, she has a great voice for radio. Ricky 님이 이거는 조금 관련 안된 댓글이긴 하지만 목소리가 라디오에 최적화되어 있다. 모니터해 주신 게 너무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리스너 라디오 listener로서. Yeah, I agree as well. She has a really calming voice. Let's see. Bahar says, wow, great question. How does she handle creative blocks? 저희 바하 청취자분이 흔히 말하는 뭐 슬럼프? 도저히 영감이 찾아오지 않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냐는 질문을 주셨어요.
1: 사실 슬럼프가 찾아오지 못하게 스케줄이 연결이 돼 있기는 해요.
0: 네.
1: 일단 이 설치하는 이 H사의 그거는. 그리고 저는 정말 너무 다행인 게 팀으로 일을 하잖아요.
0: 네.
1: 제가 그 어떠한 생각도 나지 않을 때 그냥 믿을 구석이 있어요. 너무나 믿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제가 조금 뭔가가 안될 때는 그냥 토스합니다.
0: 서로 이제
1: 네.
0: 채워주면서. Okay, she says that firstly, realistically, her schedule is packed, so she cannot go and have a downside, a slump, or a writer's block, artist block. But also, she says that when she's kind of feeling like she's stuck, because she has trust in her team and because they all are always there for her, she just gets help from them and they kind of help each other as they go on and work together. I also have to mention, some people might notice you from the famous YouTube video that you filmed where you are introducing your house. So naturally, I guess you are interested in interior as well. 또 콘텐츠 출연을 최근에 하셨어요. 집을 공개하는 콘텐츠였는데 자연스럽게 인테리어도 그런 관심을 갖게 되시는 건가요?
1: 네,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하고 꾸미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0: 네.
1: 뭐, 인형을 꾸미다가, 사춘기가 돼서 나를 꾸미다가,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내 공간이 생기니 공간을 꾸미는 걸로 자연스럽게 발전을 한것 같아요.
0: 무언가를 꾸미는.
1: 네.
0: She says it was really natural. She doesn't remember what came first, but she was somebody that just liked decorating things. It could be decorating your objects, decorating your things. During her teens, it was decorating herself. And then it naturally went on to decorating her house. I highly recommend you guys search this video up. I watched it last night as well. Our writers watched it, and that's how we got in contact with her. She introduces her house, and it's really unique and charming. So you guys should definitely check it out. But if you check out the video, everything is just so organized, and that's not very easy. So, do you have any tips on organizing? 그 영상을 보면 모든 게 정말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리가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1: 저는 일단 어떤 물건을 카테고리화하고 오거나이징하는 작업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강박도 있는 것 같고.
0: 네.
1: 그래서 그거를 그 제자리에 두는 거. 그냥 한번 쓰면 그냥 그 제자리에. 그래서 전 집을 좋아하는 이유도 제가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0: 네.
1: 물건도 돌아갈 곳이 를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자리를 다시 지켜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팁이지 않을까 싶어요.
0: 되게 쉬운데
1: 아,
0: 귀찮잖아요. 저희가
1: 그쵸.
0: 보통
1: 네.
0: 뭐 하나 꺼내오면은 다시 해서 이제 베이직한 거를 지키면 조금 정리가 될수
1: 네.
0: 있겠군요. She says she really likes going back home, so she likes to think that her objects and items all have a home as well. She is somebody that enjoys organizing and categorizing things in the first place, but when you use something, she likes to think these things have a home. So send it back home. So that is kind of the really basic rule that she keeps that helps her stay organized. It is already time to end off our interview, but before we leave, I want to ask you, what are your future plans or goals for this year? 저희 이제 인터뷰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벌써
1: 네.
0: 왔는데요. 가시기 전에 앞으로 계획이나 올해 어떤 뭐, 네, 목표들이 있는지?
1: 앞으로 계획은 그냥 지금 현재 지금 여름 시즌 제작 중이에요. 그래서 제작 잘 마무리하고 설치까지 잘 마무리해서 상반기 잘 보내고 싶고 아직 너무 초기 단계긴 한데 네. 아시티스라는 브랜드랑 가구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 아마 하반기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0: 그 또한 저희가 인스타그램으로 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아시티스요.
1: 네.
0: Oh, okay. She says that she is working on the summer project for the window display for the H brand. And she says that she hopes that she can finish it off nicely. And she's also working on a new brand right now called Ashtisu. And it's kind of like a furniture and design brand. And it is kind of still in the very beginning process, but she hopes that she can finish it off really nicely. And once again, if you are tuned into her Instagram, then you can check out when she launches the brand.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today.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0: 또 앞으로 다른 또 활동들 있으면 또 만나뵐 수 있길 네. 바래요. Thank you guys so much for listening. The last song for today is 도시생활 by 구남과 여라이딩 구남과 여 Lighting Stella. And with all my heart, guys, this has been Heart Attack, made by producer Jung Hae-won, engineer Lee Young-hoon and An Jae-sun, writers Kim Hae-rim and Kim Kyung-won, and I have been your DJ, Pretty Little Iris. Au revoir.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그렇지. 우리 친하게 지낼까? 그리고 다음 우리 함께 집을 들어가 너에게 물었지. 우리 친하게 지내자. 에이, 오늘 주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되어서라도 한 순간도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아름다운 세상 속에 각자 떨어진 우리 둘이

Let's get in touch. 친하게 지내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매일 밤 네 목소리 들을래 Let's get in touch.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겠어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겠어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겠어 이건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겠어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겠어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겠어 이건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겠어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겠어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겠어 이건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겠어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겠어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겠어 이건 사랑이야